0: 기적은 특별한 게 아니라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냈다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행운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아픈 데 없이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이 행운입니다. 축복도 특별한 게 아닙니다. 무탈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게 그것이 축복입니다. 행복도 특별한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이웃과 웃고 지내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1: 세월은 노력한 만큼 잘 살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아름다워지며 가슴을 여는 만큼 풍족해지고 참는 만큼 성숙해집니다. 아름다운 모습은 눈에 남고 멋진 말은 귀에 남지만 따뜻한 배려는 가슴에 남는다고 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감사하며 살아가면 기쁨이 되고 조금 모자라도 만족하며 살아가면 고마움이 되고 조금 서운해도 무탈하게 살아가면 행복이 됩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이고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먼 사람이니 사람과 사람 사이는 거리가 아니고 마음입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피는 꽃은 웃음꽃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길 바랍니다. 웃음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0: 네, 웃음꽃 피우며 살아갑시다. 좋은 글 감동의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장용입니다.
1: 최민아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 프로 시작합니다.

0: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일까요? 공부, 재능, 아니면 예의 범절. 물론 모두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며 또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자녀 교양 코너에서는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부모의 대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울지 마라는 말 대신 속상했구나, 엄마가 알아라고 말해 보세요. 아이가 화가 났을 때왜 화가 났는지 말해 줄래?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감정을 부정당하지 않은 아이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웁니다.
1: 둘째는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해야 합니다. 100점 맞아서 정말 기쁘구나 라고 하기보다는 열심히 공부한 네 노력이 정말 대단해 라고 말해주세요. 아이가 노력한 과정을 인정받으면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답니다. 이런 아이는 나중에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요, 다시 도전하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0: 셋째,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작은 결정부터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입을 옷, 간식으로 먹을 과일, 또 주말에 하고 싶은 활동까지 선택의 기회를 자주 경험한 아이는 자신의 판단을 믿고 책임질 줄 아는 어른으로 자랍니다.
1: 마지막으로 부모부터 자신의 자존감을 챙겨야겠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보다 행동을 더 많이 보고 배운답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엄마 아빠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겠습니다. 아이의 자존감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대화 속에서, 작은 습관 속에서 천천히 자라난답니다. 오늘부터라도 아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0: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습도가 높아지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바로 집안 곰팡이인데요. 곰팡이는 한번 생기면 제거도 어렵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생활 꿀팁 코너에서는 장마철 집안 곰팡이를 예방하는 8가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기는 비 오는 날도 필수입니다. 비가 온다고 창문을 꼭 닫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비가 잠시 멈췄을 때 창문을 열어서 10분 내지 15분간 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내 습기를 빼는 가장 기본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특히 주방과 욕실은 조리나 샤워 후 바로 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1: 제습기와 에어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내 적정 습도는 4 내지 60%입니다. 제습기나 에어컨의 제습 기능을 사용해서 습도를 조절해 줘야겠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하루 2, 3시간씩 가동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기세가 부담된다면요, 습기가 많은 곳에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사용해도 효과적이겠습니다.
0: 또 옷장 속에 제습제는 필수인데요. 옷장이나 신발장은 습기가 차기 쉬운 공간입니다. 제습제를 옷장 속에 넣어두고 2주에 한 번씩 교체해주면 좋겠습니다. 옷 그리고 옷 사이사이를 벌려서 걸어두는 것도 통풍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1: 욕실은 샤워 후꼭 물기를 제거해 줘야겠습니다. 샤워 후 욕실 벽과 바닥의 물기를 밀대나 타월로 제거해 주세요. 물기가 남아있다면 곰팡이 포자가 자라기 쉬운 환경이 된답니다. 욕실 문은 항상 열어두고 환풍기를 30분 이상 가동해 주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고 합니다.
0: 주방 싱크대는 건조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설거지 후 싱크대에 물기가 남지 않도록 마른 행주로 닦아주면 좋겠습니다. 싱크대 실리콘 부분은 곰팡이가 가장 잘 생기는 곳인데요.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1대1로 섞어서 주 1회 닦아주면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1: 침구류는 자주 세탁하고 건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마철에는 침구류의 습기가 자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불과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 여름 이불은 2주에 한 번씩 세탁해 줘야겠습니다. 건조가 어렵다면 다리미로 열을 가해서 곰팡이 포자를 제거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0: 또 가구와 벽 사이는 살짝 띄워놓으면 좋겠습니다. 가구를 벽에 바짝 붙이면 벽과 가구 사이에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데요. 가구를 벽에서 5cm 내지 10cm

가 생겼다면 물에 베이킹 소다를 섞어 닦아내면 곰팡이를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 곰팡이가 넓은 면적에 퍼졌다면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잠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김문요가 부릅니다. 친구야 잘 있느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서 우리말 우리글 코너에서는 리형복 선생님이 쓴 수필을 준비했습니다. 벽시계. 우리 집 벽시계는 앞면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뒷면에는 히랍 문자가 새겨져 있다. 비록 한 몸을 갖고 있는 두 글자판이나 가리키는 시간은 제각기다. 앞면은 5분 빠르고 뒷면은 5분 늦다. 그 바람에 나는 때로는 촉박감을 느끼고 때로는 여유를 느끼기도 한다. 가령 약속 시간에 맞춰 어딜 가야 할때 시계 앞면을 보면 조바심이 나지만 신을 신으면서 시계 뒤편을 보면 되려 느긋해진다. 인생살이도 이 벽시계처럼 모든 일을 정확하게만 맞추려 들지 말고 두리뭉실하게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항상 정확한 말과 행동만을 고집하며 사는 것은 꽤나 피곤한 노릇이다. 누군가 말했듯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남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는 것이다. 이로 차착도 없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삶은 오히려 삭막할 때가 있다. 물론 잘못을 저질렀으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남의 과오가 원칙적인 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한 번쯤 눈 감아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무슨 일이든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이를 그르치기 쉽상이다. 옛말에 외모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남을 이뻐하면 자기도 이쁘게 보일 것이고 남을 미워하면 자기도 밉게 보이는 법이다. 누구나 화낼 때면

얼굴이 일그러지고 평소와 전혀 다른 주한 멀굴을 드러내게 된다. 그러다 보면 곁사람들한테 다가가기 어렵다는 인상을 남겨주고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조차 찾기 어렵게 된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자는 현명한 사람이지만 남을 변화시키려 드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 누군가를 바로잡아 주느라고 애쓰지도 말고 차라리 자기 은행에 좀더 신경을 쓰는 게 지혜로운 일인 듯 싶다. 더욱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자기 마음도 그만큼 상처를 입게 된다. 원하는 양쪽으로 날이 선 금이라고 하였거늘.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 걸려있는 백시계를 바로잡을 생각조차 없는가 보다. 바로잡아 주느라고 신경 쓸 대신 그런 대로 놔두고 그런 줄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만이 아니겠는가. 인생극장 코너입니다. 오늘은 깨달음을 주는 짧은 이야기 한편 들려드리겠습니다. 돌계단과 돌부처. 어느 날 돌계단이 돌부처에게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이나 내나 똑같이 돌로 만들었는데 왜 사람들은 나는 밟고 다니고 당신에게는 허리를 굽혀 절을 하는 거요? 그러자 돌부처가 답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돌부처가 되기까지 얼마나 정을 맞았는 줄 아시오? 수도 없이 정과 망치질이 있었기에 오늘의 부처가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고난을 겪은 만큼 위대해지는 법인가 봅니다. 로네는 생각보다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길이며 삶의 여정 중에서 마음을 비우며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나이입니다. 행복은 마음으로 만들고 빈마음을 만들며 더 많은 정을 담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도 가슴 아파하지 않아서 좋으며 주어진 오늘에 감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삶은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좋으며 아름답게 늙어가는 사람은 멋있고 존경스럽습니다. 매일 안부를 묻는 우리는 아름다운 동행자이자 정다운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매일매일 힘나고 멋지고 행복한 날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김선희가 부른 노래 우리 사는 세상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중, 제작의 리처룩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역사가 남긴 소중한 선물, 세계 문명 기적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이탈리아의 기울어도 넘어가지 않는 탑, 피사 사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인구 10만 명을 가진 해변 도시 피사는 피사 성당의 사탑으로 하여 세상에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명받은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은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 지방의 도시 피사의 도오모 광장에 있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흰 대리석 탑입니다. 원래 두오모라고 하는 피사 대성당에 부속된 종탑이지만 대성당보다 훨씬 유명합니다. 이는 세계 7대 불가사이라고 하는 기울어져 있는 탑의 모습 때문인데 건설 당시부터 기울어져 있었으며 더불어 천재적인 과학자 갈릴레이의 이야기도 사탑의 몸값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사탑은 지금 천천히 기울고 있는데 이를 두고 전문가들과 사탑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도합 8천여 건의 구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그 어느 방안도 피사 사탑을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사 사탑을 바로 세우기는 쉬울지 모르나 기울어진 상태에서 영원히 보존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피사 사탑은 애초부터 기울었다. 로마식 건축 양식은 기원 9세기 찰리 대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찰리 대제는 로마 제국 시대의 영광을 되찾고 그 강력을 재통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적들을 방어하기 위해 궁전과 성당 등을 보루식으로 쌓고 담벽을 두텁게 했으며 성당 옆에는 탑을 쌓게 했습니다. 피사 대성당에는 종루, 세례당 등이 포함됐는데 1063년부터 1092년 사이에 세워졌습니다. 성당의 건축 양식은 바시리카 양식에 속하나 쌓아올린 공룡은 로마의 품격이었습니다. 성당의 길이는 100m, 너비는 30m이고 68개의 커다란 콘크리트 기둥이 성당을 5개의 대층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성당 벽체는 진홍색의 대리석과 운석으로 쌓아 화려하고 대범해 보입니다. 세례당은 원형의 대리석 건축물로서 1153년에 세워졌습니다. 세례당은 바깥벽 전체를 대리석 볼로네이드로 꾸미고 아랍식의 천장은 정교한 코린식으로 꾸몄습니다. 성당의 외관은 소박하나 안은 화려합니다. 금색, 은색의 벽화는 흔들리는 촛불 밑에서 더욱 눈부십니다. 흰색의 대리석 탑은 피사 성당의 종류이며 성당의 제3기 공정으로서 1173년 8월 9일에 종초식을 가졌습니다. 종루, 즉 사탑을 3층까지 쌓았을 때 사람들은 탑이 조금 기울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탑 건설을 책임진 공정사 피사노는 기울어진 쪽에다 한 층을 더 올리 쌓는 것으로 탑을 곧게 세우려고 했으나 결과 탑을 더욱 기울게 했습니다. 탑은 기초가 꺼져 들어가면서 기울었습니다. 탑이 기울면서 탑 공사는 여러 번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됐는데 마지막에는 하는 수 없이 기운 상태에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탑 공사는 시작에서 마무리할 때까지 170년이 걸렸습니다. 건설된 탑은 꼭대기의 중심이 수직선을 2.1m 이탈했기에 피사 사탑이라고 이름을 달았습니다. 이 원형 대리석 사탑의 높이는 56.7m이고 무게는 1.45만 톤입니다. 사탑의 중간 6개 층은 형체가 같은데 바깥쪽에 모두 31개의 둥근 기둥으로
회량이 조성되고 두 기둥 사이에는 모두 아치형 문이 있습니다. 밑층과 우층의 기둥은 각기 15개와 13개이고 작아진 우층에는 큰 종이 걸려 있습니다. 탑은 모두 213개의 아치형 문이 있는데 기둥으로 형성된 아치형 문은 탑을 날씬하면서 풍만하게 하여 미적 감각을 높여줍니다. 피사사탑의 우층에는 12개의 원형 기둥이 있습니다. 아래층보다 작은 우층에는 큰 종이 걸려있어 매우 아름답습니다. 백색의 성당과 파릇파릇한 잔디, 그리고 파란 하늘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듯합니다. 갈릴레이의 실험. 이탈리아에는 여러 개의 사탑이 있는데 유일하게 피사 사탑만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피사 사탑은 과학자 갈릴레이의 한 차례 실험으로 명성이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전하는 데 하면 1590년의 어느 하루 피사 대학에서 강사로 있던 갈릴레이가 탑 안에 294개의 라선형 계단을 따라 7층까지 올라간 후 남쪽의 기둥 사이에서 중량의 차이가 10배인 두 개의 둥근 연덩어리를 아래로 던졌습니다. 두 개의 연덩어리는 40m 공중에서 동시에 땅에 떨어졌습니다. 갈릴레이의 실험은 아주 평범한 실험이지만 큰 의의를 갖고 있는 대발견입니다. 이 실험은 천여 년 동안 흔들림이 없는 공식으로 알려있던 그리스의 철학가이며 물리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한 중량의 물체는 부동한 속도로 락하한다는 이론에 큰 타격을

두었습니다. 갈릴레이의 이야기는 1654년에 그의 제자 위니아가 스승을 기리며 쓴 문장에 실렸는데 그 사실 여부는 고증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여부가 어떠하든 역사는 이미 갈릴레이와 피사 사탑을 끈끈이 이어놓았습니다. 100점짜리 답안은 없다. 피사 사탑은 건설된 후 매년 1, 2mm씩 기울어져 갔습니다. 높이가 56.7m, 중량이 1.45만 톤에 달하는 피사 사탑은 이미 수직선에서 6도나 기울었습니다. 예측한 데 의하면 만일 피사 사탑에 효과적인 대책을 대지 않을 경우 탑은 2150년에 넘어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탑을 바로 세우거나 기울임을 막아보려고 모진 노력을 했습니다. 1550년에 건축사 왓사리가 탑의 기초를 견고하게 다져놓은 데서 탑은 수백 년간 기적처럼 기울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또 해마다 1mm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초에 한 숨은 공정사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양수기로 탑 밑에 지하수를 뽑아 올린 데서 지하구조가 파괴되어 탑이 큰 폭으로 기울어졌습니다. 1838년에 탑을 고정시키려고 조치를 냈으나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1934년 사람들은 또 탑 기반에 대한 방수 처리 공사를 벌였는데 탑이 좌우로 흔들리다가 1년 만에 원래의 자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년 1mm씩 기울어져 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사람들은 탑의 기초를 더는 다쳐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973년 피사성에서는 탑이 기우는 것을 막아보려고 비상 대책을 댔습니다. 대책인즉 성내의 우물을 전부 덮어버려 지하수가 계속 줄어드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탑은 몇 년간 기울지 않았습니다. 1990년 초에 피사사탑의 참관을 금지시키고 재차 피사사탑 살리기 공사를 벌였습니다. 전문가들은 18갈래의 쇠사슬로 피사사탑 밑층의 처마 밑을 통조매고 받침대와 기반이 튼튼하게 껍질 모양의 철근 콘크리트를 얹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쳐들린 기반에는 600톤에 달하는 연액을 부어넣어 남쪽으로 기울어진 탑을 도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리한 데서 1993년 공사가 끝날 무렵에는 탑이 더는 기울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북쪽으로 4mm 교정됐습니다. 이 사탑이 기울어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사람들은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탑을 구하기 위한 많은 방안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어떤 방안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한 연구기는 피사탑의 우쪽 3층을 허물면 중량이 감소되기에 탑이 기울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한 냉동설비공사의 사장은 탑의 기반을 냉각시키면 기반이 꼬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일본의 선풍기 생산회사에서는 탑이 기우는 남쪽 방향에 큰 선풍기를 설치하고 바람을 북쪽으로 향하게 하면 탑이 기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미국의 억만장자는 피사 사탑을 사서 고향에다 세우려는데 어떠냐고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탑의 북쪽에 자유 여신 조각상을 세우면 탑이 기울지 않는다고 하고 또큰 고무 풍선을 띄워 탑에 매어 놓으면 기울지 않는다는 등등의 재미있는 방안들을 계속 내놓았습니다. 사탑을 바로 세우기는 쉬울지 몰라도 기움을 유지하거나 기울어도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사 사탑은 세인들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탑은 천년 동안 인간의 지혜를 시험하는 한 장의 시험지로 됐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숱한 답안을 써냈지만 모두가 100점짜리 답안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더욱 불안

않았으며 당시 3층까지 진행되던 공사는 중단이 됐다가 14세기에 이르러 8층으로 겨우 완성됐습니다. 이후 매년 미세하게 기울어진 탑의 기울기가 1990년 한계치에 가까운 4.5m를 넘으면서 붕괴 위험에 처하자 이탈리아 정부는 온갖 기술을 동원해 보수작업을 시작했고 장장 11년 동안 계속되던 보수작업은 2001년에야 완료됐습니다. 그해 12월부터 관광객 출입이 허용됐지만 정부는 탑의 훼손을 우려해 하루 출입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탑 안으로 들어가려면 미리 예약해야 하며 반드시 가이드를 따라 이동해야 합니다. 거의 풍상을 겪지 않았고 여전히 뛰어나게 아름다운 탑은 아치와 기둥이 둘러싸고 있는 돌로 된 원통형 몸체를 갖고 있으며 꼭대기에는 7개의 종이 있는 종탑이 있고 이 종은 하나하나가 각각 음계에 맞춰 조열되어 있습니다. 여러 세기에 걸쳐 이 탑을 세우려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탑이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난 무솔리니는 지면에 콘크리트를 쏟아부어 탑을 수직으로 돌려놓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탑은 더욱 깊숙이 가라앉았을 뿐이었습니다. 1990년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정성스러운 과정으로 훨씬 더 섬세한 복원 작업이 실시됐습니다. 아이콘이라 할 만한 이 사탑은 피사의 관광 산업에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이 복원 작업으로 인해서 탑은 앞으로 적어도 300년간은 현재의 각도를 유지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사의 사탑을 비롯해 대성당의 세례당, 납골당 등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건축물이 늘어져 있는 두오모 광장은 198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특히 피사의 사탑이 부속돼 있는 대성당 두오모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자 로마 네스크 피사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이름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리아의 기울어도 넘어가지 않는 피사 사탑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 프로 편집과 진행의 박춘란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